0: Produ FM.
1: Teman terbaik kamu.
2: Produ FM.
3: Produ FM. Teman terbaik kamu.
4: "기다리라고 말해. 무슨 수를 쓴 다시 오겠다고 말해.